0: way, you know, shall we in the tenola so calm.
1: Ek wil net so 'n bietjie stil in die stanoa nu, hoe nu sê ek steek my aan te gaan, moet jy sê, so saap die benjat nie, tegie die nano, oops, die weet, lak de laas, en stop die nou lak de laas, ek wil net sê, en daar moet nie die sê, die baan moest dat ek die weet, die noot as kwan, Francis Malek, haf die nie, daar moe, kwee, kwee, Francis?
2: Kwee, kwee, kwee, nou, jy sê, die boe wat nou.
1: Francis, dat jy nes kom het nooit na min te begin, dat jy die baan moest doe, dat jy daar het na sy spenie bin, dat jy die baan moest doe, dat jy moet zo min bin, moet ek, wanneer jy, my jy sê, hoe noot, moet ek spen. Le Sénat de l'Université d'Ottawa a décerné à Francis Malek qui a rempli toutes les conditions requises et réussi aux épreuves prescrites le certificat en droit autochtone, avec tous les droits d'honneur et privilèges qui s'y rattachent, en foi de quoi nous avons signé la présente, les présentes, et avons fait apposer le sceau de l'université. Ek manu e mhado di hine, Francis, sin di nanu ni tja, o galo mwen nishkiga pite benet msta mahondi, ma matnenda kwen, na boha bana, ki makbo boha banyana, tiki jatibat mstunan, ita nani di nika atza bani, ma matnenda mat.
0: Mais je vais vous dire,
2: 네, 왜 도대체 지민 센터만 안 되고 왜 집안이야? 내가 이 손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다가 따로 단 소리나. 어, 그 사람 케이 따로 다지요. 그 누이나 오늘 같은 날 같이 왔다고 같이 배우고 나서 우선 된 자리에 붙지 말고 야가 뜬데 좀 누이나고 난 그러니까 누이나고 나 케이 어떤 게 제일 좋 말고 또 요지 뭐지 복지 이제 도와주고 원에 어떤 게 시작하면 좀 예, 그러면 지원 소중한 의전이 있다고 하시지 받게 하소이나 우리나 스페다 요리 되나 우리 나이가 왔을 때 그게 네, 다 난자 제 후에 다 안치 난자 와서도 시티데 나도 이번에 했다 이거 아 도회 이후에 또 왜 아 이번에 제 후리 후 야 난 이번에 못한 못한데 이거야 아 되게 잘 그런 캔트 이번에 아 지금 이거 이번에 또 뭐 이번 나가 야시고 야시고 후배 때 안고리 마음에 인자이 위에서 나한테 되게 그걸 시점을 된다고 이제 근데 이제 얘기 들어 가던 맞이 집에 이만한 때 아 이거 딱 좋지 말고야 원래부터 그 이한 뉴욕 아 제일에 제일에 그 시스템 어떤 이야기 있다고 다 봤다 이거
1: 에가 돈이 빠나지야 스타데인 게막 네데지나 헤디메 헤고치 저때
2: 벤튼 이기네 해고지나 무참 에스코 뭐야가 왜 혼나자 무참 뭐 스토한테 도대체 못하고 오늘 혹가서 아주 뭐야 미나가 지니 반면은 미나무의 마스터가 가미가 오야서 이거 이번에 만약에 오늘 무참 한테 다단데 이거 늦게 이거 못하고 생겼어 뭐난 다른 형무지 원 원지 지은 나 얘기고 야 난 이미 우산 대번에게 위하고 이제비니 후 어, 그, 뜸들이 미국 산지기가 좋아 못들이 마스카, 눈이 좋아도, 들리시다 했다. 나이 가면, 본디, 야, 진단원이, 나는 어디 때문에 해라 했다. 야, 이 집은 지지 받아 나오냐고. 야, 지지, 진짜 야, 다, 한자, 지지, 웃음, 좋지 말고, 야, 시점을 놓아야지. 처음에 놓는다고, 놓은, 놓는다고, 놓은 마음, 놓지, 좋지 말아. 你那只是个农民，个个是那一个不着色的，比较安卓，我读到那，读过农民这一大批的，当年这一大批，那只是个农民，francis，当我一大批。你不，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那个意思，你 시장에 제가 대하던데 그나도 시장에 있으니까 내가 위트가 있는 데 된다 뭐는 위트 있는 거 있더니야 위트가 난 되는데 왜 또 지금 또 뼈 안 거는 것도 있다 나부 했는데 왜 또 만져 지지는 와 봤지 와서 지금 이거 제가 지도 또 뭐 그냥 지도 또 뭐든 이놈의 놈의 또 뛰어 지금 이 뭔지 왜 또 만지가 이게 희위한 뭐가 뭐야 내가 또 만지지 생트만 単純を一番じゃん。ペイトはみんなが知ってるのと、え、かちゃん、どんなが知ってるのと、え、ひやみ。俺やったまんのうちの、ちょうど、ちまんのうが、ひやみんでまだおやったもののうち、とってて、したかさぶべとてのわけいわ、いのうて、いのうてべんたもぎないの、いのうえ、とりゃ、えほが、てうてがわび。けほが、とこにするてじゃねえ、何がたいんたんで、えびしょにがとりころわ。よかっとわかるこんにゃ、しょちゃんていのうして、 しといておいたって言うわ。必要な話が勝手に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言うのを ne peut pas y voir ça, ça me fait rien, mais pas là, je t'en ai envie de tout. 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 신도 코로나에 도와주 만드는 거는 뭐스티지와 뭐 저희가 저희 시도도 뭐 네네 나도 시도제 시타 프로텍션 네비스도 해야만 프로텍션 미니멀 기초화도는 제가 그 かとはね、なんでにばいして、なんでにばいとて、ほら、てるしたまでのにばいまでもちゃんとビーネじゃのが出たんでね、人パステル、パステルがてて、いろんなしたまでのご主人はもう、もうにやじはいなごさん。か、かとはかぶ。けれ、じゃあ、なんでにうっとりなんて、てばなのにして、ばなでにしておにばんでにほとんど、てつ。ういてまわなん、たんてしりたんてしとた、おうちのいたしよ。 昨日が、だって、本気で言ったら、この、ペパラでどこにね、なんとも、わともものの、わともものを言うと、わともの、うっとうせんってまで。けど、じゃあ、たらんでさ、しべとんで、やほんごいのうち、あやみやんてがいもすとびまんていやみやん、ねえやみやん、にけとどんきとった。ともいえもんばいでの、もう、あんまんで、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とうてんねんの。うん。うっ
1: 네, 대바포 지포츠 지분이분 하히스 에와시우튼 가츠코드 먼저 지지단 주원마코티 히네가데트미 이휘단미 진스타 시포조토트니 미스티츠고노 와시다즈 무스토니븐 노아스코이 힌도츠나나가갔단 스톱드 퀸츠츠이 우트바즈몬 근데 웨트푸트니 가갔데 웨트 미암니치니 시호인 포 센덕노엔 웨드만네 스토아웬 지그타베다 케헤프푸트 케츠게테 웨트푸트 세고 웨즈마디하
2: 아데니 쉐도 아데가 아치고 있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もう、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は、私 lhawi tsaxina, nu, tanji tsaibastaya, nujina te, di tsaatin te, nuatin te, ye ispani tsiakwa, ye takutniakwa, lan mishitabu hende, jeji maa mwishin, jeji maa mwukta. Tayegu shini, tayegu kaabu hudi, nwa shi, jimani yu kaabu, tomishitu kaabu, tomisho kaatawi tukudis. Ba tuhana maa mwuk, utane tewa,
1: Deut besita ji si I dani jen putno si we dot tsmsta min uno hunyo eskun tsmsta me munan dani jen gonit pa hit sta na no francis ti won pa ji dot jen kemamat ne mo jen ah mat min ni tte bne ha na na 지금 어찌바지 너 지금 무시된 문제인지 지금 기위노이었던 도와봤고 미안해진 certificate 간 도와봤던 안도 도와봤던 도와봤던 이마 그때 그때 certificate 지금 어찌바지 너
2: 니자바지 시회 부도와서 요지 요지 미안해 요에 왜 나더니 이화자들에 부가다에 게임 시스템을 어디가 좋은 완전 이제 돈 배득이 이제 돈도 또 세대인데 좀 좋은 안 됐어. 다다 그 프랑스고 이터간 단 도와줘야 될 기운한 와지다 기운한 월로도는 미 포지션에 들어간 것도 도와지다 비요. 엉거네 와 셔다 다들 기원해 네 내가 누구한테 지금 기한 비 가셔도 난 주위치 것도 모아서 왔어. 마든 시다는 만들 때요 니후대면 이거 이때는 가비즈 때유즈 때도 마지 키노진 로고 한번 그래 뭐 내가 뜻도 때냐 와서 지와 지금 와서 와서 일단 소리 하고 내가 지자 기초 때 개위도 누위도 좋다 もうこれにえっと本当にまあ日本別にこういうのはなんかこれだとこういうことだとこれを訴えてるともらえないこれ一人一人はああいう日本あんなもんああいう日本でこういうことになってもう英語何もわかりもうわすもう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れもうこ
1: Francis Malekta, tout pas a été lac de l'âge de Tanipan, et que de Wooditson, Francis Inch, le docteur, tu peux Hamani de Mandajin, as de Pazmout, un année, ma docteur Gagastatudo, au Calum, certificat en droit autochtone, Miami Sihuanota, ou Jesse Wanota, Mouen et de Bonnet Chahana, Benoga. Francis Malek.
3: Le 21 juin, dès 17h, la place Georges V accueille un grand spectacle gratuit. Animé par Xavier Watso, une dizaine d'artistes vous y attendent. Le 21 juin, Koué vous invite à venir célébrer la Journée nationale des peuples autochtones.